떴다 이러고 잠을 잊자고 놓고 마마 라이라고 러와스 엄청 기뻐하다요 그날 그 목가 오고 먹은 힐러와 그날 그날 그 아수스 바르고 저 아수 바르고 뭐 아수를 바르고 그래

0: 띵곡띵곡 내려보면 띵곡 띵게 먹을게. 왜왜 그냥 삼삼이 쏠 때니 뭐. 응?
1: 와, 밤에 또 액몽 맨이요?
0: 응. 맘드러스 같네요. 로이석이는 왜 맘드러스나?
1: 맘드러스 같.
0: 응. 에이, 들어오자, 들어오자!